닉네임 준이빈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존영의 감사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신청곡들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해요. 포유에 감사해요 준비했고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브라이터데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바라기님 신청곡 어노인팅 우린 주를 만나고 그리고 최민경님 청하신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요. 다 잘 될 거야 님 청하신 김태홍의 내 길 더 잘 아시니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닉네임 다 잘될 거야 님 청하셨던 곡 김태홍 내 길 더 잘 아시니 들었고요. 최민경 님 청하신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바라기 님 신청곡 어노인팅 우린 주를 만나고, 그리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브라이터데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포유에 감사해요까지 5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사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0: 이 세상에는 물질적 인간과 영적 인간이 있다. 물질적 인간은 모든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둔다. 골동품 수집가들의 삶은 누가 가장 멋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존재의 가치를 책정한다. 그러나 결국 죽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출신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스펙을 자신의 가치 중심에 두고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다가 공군 대장 출신의 동창을 만났다. 너무나 반가워 뛰어가서 말했다. 오, 자네! 어디가 불편해서 여기에 왔는가? 그러자 동창이 말했다.
1: 여보게, 내가 과거 공군 대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차라리 내가 빨리 죽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게.
0: 그는 늙어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과거형 사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구한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내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에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 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닉네임 설악금강초록님 청하신 PK 장광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방금 들었고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설동욱 목사님의 칼럼 존재의 가치라는 글이었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에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겐 또 주님이 계신 본향, 이 땅 이후에서의 삶, 천국 소망을 또 갖게 된다는 것. 영원한 소망을 얻는 거죠.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두 시간 오늘 마지막 곡은 닉네임 오소리님 청하신 곡 예수전도단의 시선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0: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어느새 6월이 훌쩍 지나고 단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역시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게 보냈는데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기후가 염려될 만큼 한여름 더위를 잠시 맛보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평화와 안녕을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의 용사들, 나의 손도 그 기도의 손이 되기 위해 간절함으로 두 손 모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 나의 기도도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첫 곡 이정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들려드렸어요. 9858번님께서 전에 그 교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말씀과 묵상을 보내주시는데 2시간 연속 듣기로 이 찬양을 보내주셨대요. 마침 이 곡 네, 함께 듣고 싶어서 저도 다음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곡인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지훈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어서 오 대한민국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예인이 김미란님,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 어떤 문제도 라이프로드 싱어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준모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FA님 당향로 편안하게 들으시려고 평소보다 좀 빠른 일찍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 연장이죠. 물론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지만 이 시간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기도와 찬양이 있는 또 말씀이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어지는 곡 삼남매 아빠의 신청곡 들을까요? 예배 주찬미가 부릅니다.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이 불렀고요. 조찬미가 부른 교회 그 전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조은 씨 장로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석사 졸업 연주회 마치고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인생 여정에 늘 기쁨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미 너는 내게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 곡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장종택이었고요. 아하부님의 신청곡은 우리 때문에 이 곡입니다. 김대환이 부릅니다.

김대환이 부른 우리 때문에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성령 하나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0: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6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전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물게 하소서. 중간에 막힌 것들이 사랑과 희생을 따라 바다 물결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 쓰러진 이웃들의 피땀을 닦아주게 하소서. 손을 모아 다시 집을 짓고 마을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철도의 날을 맞아 쉬지 않고 애쓰는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채 시각을 다투며 지금도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열차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함께 달리고 있는 수고로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도록 두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새로운 7월 한 달도 주님의 계획과 보호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고요. 주는 평화 코엔 앨범에서 그리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박영주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칼맨이 부릅니다.

츠플레이님께서 늦었지만 CBS 개편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2주가 됐네요. 나의 가는 길 구현아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세로토닉님 성경 필사전 필사본 보내고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본 거 있죠. 한 달 뒤 여름 방학 시작되면 가보려고요. 4월쯤 삶의 굴곡의 길에 들어서서 모든 관계 만남 좀 멈췄거든요.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회복 중이어서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쭉 가라앉는 시간.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시간만 남은 거니까 그 회복의 시간에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9167번님께서 바쁘다 보니까 출첵하기 힘들어요. 가끔씩 생존 신고 하고 갈게요. 네, 꼭 해주세요. 반갑고요. 별과 고래라는 곡이에요. 투 미니스트리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해리와 해피님의 신청곡으로 듣죠.

투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별과 구레라는 곡을 들으셨고요. 유해피보험님께서 전도사님의 첫 설교를 축하하면서 메시지 보내셨어요. 강혜리 전도사님의 첫 설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첫 강대상, 그 떨림과 감격. 하나님께서 귀한 첫걸음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 기도와 말씀, 순종과 회개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옹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예, 축하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길을 축복하며 신청하신 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죠.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코너스톤의 축복송을 함께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쁜이님께서 아버지가 2년 반 폐암 투병 끝에 6월 13일 하늘나라로 먼 소풍을 가셨습니다. 8년 전 뇌경색도 거뜬히 이겨내셨는데 3년 전에 코로나로 얻은 폐섬유화가 폐암으로 진행돼서 큰딸 아이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도 버리고 8년간 할아버지 간병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중환자실에서 20일간 투병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딸아이 때문에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20일간 버텨주셨는데 큰딸이 자신의 전부인 할아버지를 잃은 서러움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또 가엽습니다. 할아버지 살리겠다고 극진히 간호했던 큰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합니다. 네.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빈 자리가 빨리 메워지진 않겠지만 주님의 위로, 하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신델라가 부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찬송가 369장 주진 맡은 우리 구주 신델라가 불렀고요. 소망의 바다가 부른 하늘 소망까지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이인기 집사님께서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이죠.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태국아이들, 연합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여름 행사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여름 교회 행사들 준비하실 텐데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 신청하신 곡 이커브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입니다. 이 찬송가는 1943년 전영택 목사가 가사를 쓰고 박재훈 교수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전영택 목사는 작가로서의 날카로운 감성과 성직자로서의 온화한 성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전영택 목사는 함께 생활하고 있던 박재훈 교수를 늘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박재훈은 전영택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 한 편을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영택 목사는 자신이 쓴 4절 찬송시 어서 돌아오를 박재훈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어서 돌아오란 찬송시는 산문 형태 시였기 때문에 작곡하기엔 운율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 내용이 부드럽고 호소력이 있어 박재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골로 돌아온 박재우는 이틀 만에 그 시에 곡을 붙였고 이 찬송가는 몇 달 후 평양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처음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당자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최인혁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죠.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캄캄한 방의 분위기를 바꾸듯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평로 가족들 모두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문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일 여러분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뭐 주방 봉사하느라 벌써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제일 일찍 일부 예배드리시고 음식 다듬고 재료 다듬고 막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에서 지금 왜 또 주차 관리하시느라 작은 뭐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들은 또 그만큼 일꾼이 없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자,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달려와서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죠. 기도의 능력 찬양 사역자들 여러 명이 같이 불러요. 감사해요. 어노인팅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정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난다는 뜻은 본질로 돌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잡는다, 손잡고 걷는다는 뜻이겠죠. 네. 아, 데이빗 장로님 아드님 군대 가고 아, 약간 울진 않으셨나요? 허전하시죠, 그래도. 아, 멋진, 네.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돌아올 겁니다. 김명수님은 오랜만에 재래시장 들러서 줄을 많이 서서 팥, 앙금 듬뿍 들어간, 야, 붕어빵. 좋다. 달달한 찹쌀. 다 단 것만 사셨는데. 단 괜찮으세요? 네. 아, 그래도 저도 다 좋아해요. 달달한 거 진짜 좋아합니다. 달달한 주의 말씀 오늘 들으셨나요? 달기만 하나요? 아니면 이제 그 단 기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따뜻한 말, 달달한보다 더 깊은 정말 스윗한 우리의 말과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네요. 자, 전은주의 소원, 조찬미의 요괴배세의 노래, 김영미입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한 곡 더 이어갈까요? 네. 한재우의 푸른 초장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주일 1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도 연주곡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야곱의 축복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노래는 물론 여러분이 오늘 하시면 되고요. 반주 연주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네, 야곱의 축복, 한스밴드의 그 사랑의 숨결, 그리고 아까 데이비 장로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까지 듣고 왔습니다. 범키였죠? 자, 위대하신 주 남궁 소옥의 곡이 1부 끝곡입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헤리티지 문을 열어. 예,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주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동안 뭐 하실래요? 네, 봉사 예배 다 드렸나요? 봉사도 예배지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주의 포유 꼭 알려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 카톡 알리기 데이가 아니라 주의 포유 알리기 데이입니다. 매주 주일은요. 교회 가서 꼭꼭 딱 한 사람씩만 해고 오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흥 정말. 예. 자, 샵 7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에 여러분의 교회 일상,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은혜 받은 얘기 뭐 등등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출첵 두 글자만이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 오녀님은 따님이 모델인가 봐요. 야, 그 발걸음 연습생으로의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걸음걸음에 축복이 임하길. 아멘. 오녀님의 따님. 예,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빛나길 바랍니다. 유명해지고 많이 갔길 위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되고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게 크리스찬이어야죠. 그것만 돼도 있는 곳에서

모두 박수 받고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때 아, 저 사람 누구야? 교회 다닌대. 달라. 교회 다니면 달라. 이 얘기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 진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을. 동방연주 내가 주인 삶은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무엔 귀하신 주여 날부터 사.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장윤영의 만세 반석 열리니까지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아, 참 좋다. 산책 친구가 천주교 신자래요, 최 여사님. 10년 전 여기로 이사 오면서 강아지 산책하다 친해져서 가족들 간에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야, 아인이 엄마라고 하시는데, 에, 다음 산책할 때두 분이 같이 할때 한번 글 남겨주세요. 그럼 꼭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미님이 수정과 만들며 듣고 있다고 하셨고, 이춘수님 쉬다가, 아유,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자,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축복의 사람이 있네. 그리고 김도현입니다. 예수, 예수.

이거 같대? 죽게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아, 이 노래 뭐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죠. 이걸 쓰신 분이 또 김석균 목사님 명곡 제조기. 아, 축가로도 참 많이 한때 불렸죠. 제가 직접 그 작곡 작사하신 목사님께 들어보니 이 노래가 한참 많이 알려질 그 당시에 가요계 아는 분이 주님 빼고 이 노래를 가요 쪽으로 내자, 아마 그때 히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안 하셨대요. 그러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주님을 빼면 이 노래 안에선, 예, 진짜 아까 뭐 붕어빵 사셨는데 붕어빵 안에, 예, 단팥이 없는 거겠죠. 믿음을 지켜낸 작은 결단인 것 같지만 큰 결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믿음에, 예, 정말 좋은 곡들 써주신 김석균 목사님 감사하고요. 이 곡을 손영진과 같이 불렀죠. 사랑의 종소리 여러분 다 아시니까 오늘 이 곡 어때? 이 노래 부르면서 주님께 높여드리면서 또 축가로 들었던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쁨맘님, 네,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지아님, 엄마, 부모님 생각난다고. 예. 그러게 우리 효도하는 우리 되길. 또 정말, 이렇게 부모님 얘기 나오면 그냥 생각나면 전화하십시오. 찾아가실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Blessing, 아가퍼 워십이 끝곡이에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0: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1600년 전의 고백인데요. 어쩐지 오늘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이것저것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한 느낌,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비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죠. 우리가 원래 주님 안에서 쉬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요. 주일 오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쉼의 자리로 함께 가시죠. 찬양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손경민 곡 충만, 테너 림팍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손경민 곡 충만을 테너 림팍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합창곡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Come Thou Fount,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셀틱 워십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죄와 연약함 앞에서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 Lord, I need you, 맨 마허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of God, 캠브리지 싱어즈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Celtic Worship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Lord I Need You, 맨 마하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삶에 평화와 기쁨을 꽃피운다고 고백하는 시편 85편 6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시편 8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줄라이 프로젝트였고요. 주님 주실 화평 소조앤뮤직의 연주 음원이었습니다. 하덕규의 찬양 쉼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일상이 말씀님이 보내주신 곡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준비했고요. 박진희의 채우소서 들려드려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평안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래 지어진 방식이라는 걸 전해줍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어느 때라도 잠깐씩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짧은 기도 한마디.

그 작은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주 잊고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슨 무슨 달 또 무슨 무슨 날 지정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게 되기도 하죠. 가정의 달에 있는 어린이날도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날일 텐데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은 신나는데 이 어른들은 정말 부담되고 너무나 이렇게 분주해지죠.
1: 네. 엄마 아빠 어린이날에 뭐 사줄 거야?
2: 네. 아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한대요. 저 때는 그냥 주시면 받는 거고 그쵸? 안 주시면 뭐 안 받지 뭐
0: 과장봉지도 감사
2: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요즘에는 이 목록까지
3: 아니, 그럼요 정말 엄마는 이거 아빠는 이거 이렇게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일주일 쭉 가지 않고 약간 5월 3일쯤 바뀌어요. 아 맞다 이거랑 이걸로 바꿔올게요.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보다 우리 차야 애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명확한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0: 네. 네.
4: 그러다가도 그냥 뭐 다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맞아요. 이상한 말 할 때 보면은 애는 애야 그러면서 애는 또 와이프랑 그런 얘기 다 공감하시죠?
3: 맞아요. 네.
0: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 어른들은 왜 이래? 성가시기 왜 그래? 정신없어. 그러면서 짜증도 냈다가 또 달래보기도 했다가 뭔가 회개도 하고 잘해야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안 하신 전혀 그렇게 안 대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 딱 한 분이 있어요.
2: 딱 한 분.
5: 맞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어린이날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 그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까이 하신 아주 따뜻한 분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죠, 목사님?
6: 설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애들,
0: 정신없죠. 네.
7: 성경의 여러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1923년도에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 인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세계 최초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린이 인권 선언을 하셨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네, 이따 설교에서 뵙겠습니다.
0: 네.
8: 복음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제자들의 스승으로 모델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과연 아이들을 좋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지 또 가정의 달에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한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7: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하는 우리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귀족에 해당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고, SNF라고 있었어요.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고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400년을 침묵시대라고 불러요.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일성은 회개하라입니다. 아니, 저마다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다의 천지인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험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당시 저마다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해체시키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했나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니들 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지를 합니다. 모독에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아이들 통제가 잘 안되고 좀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고, 또 예수님이 힘드셨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동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한 집안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만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애들의 인권은 없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귀하게 존재받는 대상이 아닌데 주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고 예뻐하셨고 또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공관복음서 기자가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못해요. 반드시 부모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의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구원에서는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와야 된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그분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0: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그럴 때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어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3: 아멘.
0: 아멘.
4: 혹시 여러분 그 단내리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앵커 이펙트라고 정박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현상입니다.
5: 선입견 같은 건가요?
4: 네? 선입견 같은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도 이 앵커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 아니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17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축복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공간복음에 정말 숱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앞이야기들, 옆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있죠.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지만 그러기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좋아하면 찾아가거나 그죠? 일부러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신 적은 없었어요. 딱 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무릎 위에 앉히시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일부러 아유 나는 아이들 너무 좋아해 얘네들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찾아가신 적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까요? 김원호 목사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 하나도 하늘나라에선 존중받는 존재이니 그들이 내게 와서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런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그죠?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변론을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관계되는 어린아이들의 얘기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 애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애정을 표현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것만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을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0: 그러면 무슨 교훈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순수함 그대로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바로 세우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천국을 소유한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에 우리의 어른들의 오염된 성품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 듬뿍 담긴 눈빛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천국의 교훈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합시다. 그들은 그들 그대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그들 모습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라고 교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1: 네, 박찬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방점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같이 되라. 뭐 거기 하느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고 화가 일어난 일이 많다는 것이 이제 7절에 말하죠.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뭔가? 어린아이를 잘못 대하기 때문이고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본받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제 한 아이를 제단 가운데 세우고 자 얘 본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 속에는 아까 박진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린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3절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천국 시민권을 확보한 자들이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막 결단코가 들어갑니다. 내가 돌이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영화관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극장 앞에서 있다가 어른들이 이게 남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그때는 이제 막 대학생이라 그랬겠지만 저에게는 어른이죠. 아저씨 아주머니 저 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 조그만 애가 자기 좀 극장에 데리고 달라니까 그래 웃으면서 손을 잡고서 자기 애처럼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갔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어른 손잡고 빽 있는 사람 손잡고 힘 있는 사람 손잡으면 어딘지 통과가 돼요. 천국은 뭐라고요?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애들 같이 낮아져서 어린아이 손잡아야 갈 수 있다. 도대체 그럼 어린아이들 같아진다는 게 뭘까? 그 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일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과 의도가 달라질 때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를 포기할 때죠. 천국이라는 가장 고상한 거룩한 개념을 가지고 누가 크니까라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중성,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외식하는 거죠. 이때부터 애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의 모델이고 주인공이고 입장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하시겠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적.

0: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랑 마찬가지다.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를 배척하면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1: 예수님
0: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가치가 그냥 모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도록 찾는다고 할 때 바로 그 내용이 잃은 양 그 비유도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뭐냐면 유치원에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몰래카메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씩 다 있어갖고 하나님께 매일 보고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감시카메라 놓고서 계속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럴 정도로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곧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도 있고 가슴 바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뭐 해드리고 싶으면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에 미래가 달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데 7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아이들 실족해 하면 미래 세상이 망한다는 거죠.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어른들 교육시키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라.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결국 미래의 평화는 안정은 어린아이들에게 열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 가치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저희가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고 또 순수한 아이들을 주님 말씀 그대로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순수한 그러한 영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약한 자들, 작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3: 가정의 달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자,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순수함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까지 예수님께 설명해 주셔서 들으면서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참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 부분인지는 네, 정말 몰랐고요. 그 안에 심으신 그 열쇠, 그 키, 그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좀 곱씹어봐야겠다. 네, 더 많이 좀 묵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5: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너무 이 속이 시커매져가지고 어린이 왕처럼 네, 깨끗하게 아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 네. 저도 아이들에게 네.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들 사랑한 네.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건데 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3: 네.
7: 저는 뭐 어렸을 때 내가 저런 어른은 안 돼야지 했으면서 제가 지금 저런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4: 사실 또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에게 관심 기울인 게 그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린이날도 1920년대가 돼서 만들어졌고 사실 뭐 누가 어린이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그죠?
3: 그렇죠.
4: 예,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를 보면 아 얘는 좀 함부로 해도 얘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쭉 이어지고 성경 시대에도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1: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아이들은 그 카운트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수를 세거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

0: 뭐라고 말씀하신 건 거의 혁명적인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낳았으니까. 얘네들 우리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어른들의 사고, 그 우리들의 사고, 그리고 이 사회의 이런 통념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극복해야 돼. 우리가 넘어서야 돼. 하늘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 교육학 관련 논문을 이제 이렇게 한두 편을 좀 보면서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좀 보니까 상당히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 공동체에서는 생존이 최우선 이 과제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입이 하나 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영아 살해가 정당한 것으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해해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매매도 가능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그 어린이날을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을 하고 어린이 헌장을 선포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샘플로 귀한 천국의 교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누구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 천국 교훈, 하나님 나라 교훈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그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이제 낮아진 이유가 그 사회적인 가치의 그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집단의 어떤 그 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만약에 여자임 아까처럼 로마에서도 실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한 귀족이 태어난 아이가 여자면 죽이시오 뭐 이렇게 부인한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집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에 따라서 계속 키울지 버릴지를 뭐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정할 정도였죠. 근데 결국은 현대에 와서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신이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명만 낳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존재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 뭘 해주냐. 근데 교회도 애들 위한 시설이 잘 됐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까. 경제활동도 아이들 위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치는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폄하되기도 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복이 참 많이 좌우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그렇죠. 정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과 견주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와 천국을 정말 제대로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4: 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5: 예수님 눈높이로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4: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씀 아닌가요?
5: 맞아요. 근데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그게. 아니, 그런 신앙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김한우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은 또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 좀 반대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의 특징,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의존성을 말했는데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0: 여기 영접한다라는 말은 수용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거냐, 수용할 거냐, 수용하지 않을 거냐.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극히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여러분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24장에 7화를 선포하시고 25장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부터 비유 달란트 비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말기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리 말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그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파멸입니다.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바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속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 못 간다는 아하, 그런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소감을 펴고 한번 다음 질문 얼른 박태남 목사님께 네.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네. 교회 아이들도 많이 보시고 지금 손주도 보셨으니 네.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을
2: 있어요,
1: 보면
2: 있어.
1: 그래도 그럴 때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3: 네, 바로 이어서 조동천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까지 가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처럼 계속 이렇게 잘 말씀 중에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뜨거워졌었는데요. 예수님처럼 대하려면 자녀를 이 성경적인 이해부터 조금 다른 것처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거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성경적인 또 해석을 해주시면 우리 육아에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먼저 답변해보죠. 네. 그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냥 전만 빠른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그들 전체를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2: 그러니까 지금 그 김한옥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금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성품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천국의 성품과 그리고 그 인간적인 정말 갓난아이 같은 미성숙한 성품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아참 그 뭐 성선설 성악설 사실 성경에서 그게 다 그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성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삶은 성악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다 조화를 이루는데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누가 가르쳤지? 아이들이 정말 그 자기 거 가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악함도 있구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될 건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0: 배워야 할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순수함. 그 다음에 의존성.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은 엄마 아빠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어린아이의 생애 발달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은 자기 입장에 생각해요. 다 크고 자기 경험 다 하고 요 기준에서 아이들이 이 수준에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 다루실 때 그 단계별로 배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높이에 딱 맞추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토임을 친히 아신다. 뭐 그런 표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 우리에 대해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뭐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신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디자인이 있을 거거든. 그 아이의 인생을 향한. 근데 그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이고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가치들인데 그거에 맞추려고 애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일반화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신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 저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뚜렷한 주관일 수도 있고 고집 피우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막 거부하는 것 같지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그 그냥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긴 한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역할은 슈퍼바이저입니다. 감독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일과 잘된 일을 분명하게 그 훈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얘가 성장해서 사춘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그때는 코치입니다. 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해보면 어때?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 프렌즈입니다. 그게 거의 친구처럼 이제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슈퍼바이저야.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정해주고 규정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 발달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 8가지 지능이 아이에게 있고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개발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잘 살려주는 좋은 방법이다.
4: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이 작고 연약한 존재들 제대로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말씀 따라 살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멉니다. 네.
5: 많이 멀었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해볼까 합니다. 저희에게 뭐 거의 다 사라지긴 했지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어린아이 같던 그 태도가 그마저도 사라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자녀분들 또 손자, 손녀분들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음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면은 조금 순수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늘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 목사들은 뭐 매일 좋든 싫든 새벽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진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처분만 바랍니다. 하나님

0: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전적인 의존성,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는 수용성. 그게 이제 매일매일 계속되는데 그걸 이제 깨달으려면 나한테 손 벌리는 자식들, 용돈 달라고 하는 자식들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태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상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자 보면서 자식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는 그렇네요. 네.
1: 세상에 두 종류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만드는 문화, 하나는 기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목공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지시고 있는 그 당시에 목수의 역할이 그런 거였으니까 건축업자였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가르침을 주실 때 뭘 만드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무슨 그 설교라거나 이럴 때 우리 경험을 통해서 그죠? 과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기르는 거예요. 그죠? 공중의 새, 뭐 들판의 꽃, 그 다음에 그 곡식들 씨 뿌리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는 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기르실 때 지금 우리들처럼 시간 정해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뺑뺑이 돌렸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천국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자꾸만 사람들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려고 해요. 만들어놓은 건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런데 기르는 건요, 뭐 벌레가 먹고 이럴지라도 조금만 손을 봐주면 자라다가 심지어는 그게 시들어서 한쪽 가지가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져도 그게 거름이 돼서 더 잘 자라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으신 게 자랄 수 있도록, 천국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처럼 어린아이들의 그런 순수함을 간직하려면 우리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 자꾸만 우리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꾸만 좋은 교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이미 있잖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기도, 말씀, 묵상,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천국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요.
2: 저는 이게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기 같은 그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싫을 때, 실패했을 때, 완전 내가 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인데 뭐. 그러면은 엄마 품의 아기, 아버지가 이렇게 뭐 기저귀에 갈아주거나 이럴 때 애가 오줌 싸고 똥 쌌으면 울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고 예쁘게 저 쌌냐 하면서 갈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보이려고 100점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추하고 제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갈 데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이거 못 씻어주잖아요. 그런 마음. 너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위로와 쉼으로 누리는 그런 그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그 회복하던 노력하는 거. 그건 그냥 솔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뭐 예의가 없다, 철이 없다, 매너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욕먹을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완벽한 인간이 되고 격식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깐난하기만도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의식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저 사람보다 아는 게 많지, 더 잘 보이려고 하니까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그분의 시선 앞에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그 각자가 무슨 이유가 있으려니 하면서 좀 물어보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

0: 주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함께 어른으로서 키워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런 행복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드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섬길 차례거든요. 올포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인데요. 시청자 질문 타임. 질문 준비하셨죠?
1: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와, 질문을 보니까요. 정말 누구나 궁금해.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황성찬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평소 예수님의 성품 생각해보자면 와, 이거 왜 그러셨을까,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들고, 왜 예수님은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2: 그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냥 무화과를 갖다 저주하신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3: 아멘.
2: 40일 금식기도 하면서도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말씀하신 것과 행위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위도 비유로 행위하신 거예요. 그냥 그 뭐 어떤 그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시각장애인 고쳐주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오병이어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산 떡으로 왔다,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 양식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행위를, 이런 기적을 사메이온이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을 때예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나와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13장의 본문의 맥락이 그 회개의 열매, 참회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참회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입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민족 멸망한다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0: 귀한 질문, 또 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포원 보시다가 또 성경 읽으시다가 생활하시다가 궁금한 질문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즐거운 문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아이들을 좋아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뭘 넣으실까요?
2: 아이들을 좋아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연인의 프로포즈다. 받아들일 때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3: 아이들을 좋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본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교본이다.
4: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은 네버랜드를 꿈꾸는 피터팬이시다. 네버랜드는 아이들만 가잖아요. 예수님이 어쩌면 피터팬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을 네버랜드처럼 날 수 없는 우리를 날게 하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네버랜드를 꿈꾸는 피터팬이다.
0: 자,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며 마치죠.
5: 어린애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인으로
6: 남녀노소 섬기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운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우리말의 보물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쓰는 말 중에는 아이가 알아두면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규택의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0: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흔히 내가 뭔가 부족하다거나 또 불안할 때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한다고 해요. 부족한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보태가면서 자꾸만 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 그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설명하고 증명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무수한 말을 늘어놓게 되는 거, 이게 참 경쟁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릴 때는 정말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세상에서의 말이 아닌 오롯이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 잠잠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에도 함께하는 샬롬 CCM,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8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명식 송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경쟁 사회에서 나를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어필하고 이렇게 무수하게 말을 많이 늘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현타가 오기도 하고 약간 부풀려지기도 하고 뭔지 아시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만족을 우리가 누릴 때는 굳이 주님께 중언 부언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 오늘 주일인데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잠잠히 나를 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먼저 남미월십 찬양 사랑스런 주님 음성 우리 시추 엄마님 청하신 곡으로 함께 나누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신청하신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 그리고 현아인맘님 신청하신 정훈희 하나님의 나팔소리도 이어집니다. 2102번으로 청하신 오벳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기 한 곡 더 스마일 50님 청하신 디아코니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0: 소리시다. 할렐루야.
1: 디아코니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스마일 50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2102번님 신청곡 오벳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현아임맘님 신청하신 정훈이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였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신청곡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 그리고 남미월십 찬양 사랑스런 주님 음성 시추엄마님의 신청곡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의 배송곡은 닉네임 코스모스님 청하신 곡이에요. 창문 시편 131편, 그리고 김영우 시편 21편도 이어지고요. 뿌꾸레미님 청하신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장지영님 청하신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이어지고요. 손수연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까지 다섯 곡 함께 듣습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 방금 들었고요. 앞서 장지영님 청하신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푸꾸레미님 신청곡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 김영우였죠. 시편 21편, 그리고 코스모스님 청하신 창문 시편 131편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트리니티님 청하신 곡이에요. 한웅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2000번 넘어진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세요. 개그맨 김국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닉네임 준이빈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존영의 감사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신청곡들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해요. 포유에 감사해요 준비했고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브라이터데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바라기님 신청곡 어노인

미팅 우린 주를 만나고 그리고 최민경님 청하신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요. 다 잘 될 거야 님 청하신 김태홍의 내 길 더 잘 아시니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닉네임 다 잘 될 거야 님 청하셨던 곡 김태홍 내 길 더 잘 아시니 들었고요. 최민경 님 청하신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바라기 님 신청곡 어노인팅 우린 주를 만나고, 그리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브라이터데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포유에 감사해요까지 5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사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0: 이 세상에는 물질적 인간과 영적 인간이 있다. 물질적 인간은 모든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둔다. 골동품 수집가들의 삶은 누가 가장 멋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존재의 가치를 책정한다. 그러나 결국 죽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출신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스펙을 자신의 가치 중심에 두고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다가 공군 대장 출신의 동창을 만났다. 너무나 반가워 뛰어가서 말했다. 오, 자네! 어디가 불편해서 여기에 왔는가? 그러자 동창이 말했다.
1: 여보게, 내가 과거 공군 대장까지 했는데
0: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1: 차라리 내가 빨리 죽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게.

그는 늙어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과거형 사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구한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에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 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닉네임 설악금강초록님 청하신 PK 장광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방금 들었고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설동욱 목사님의 칼럼 존재의 가치라는 글이었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에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겐 또 주님이 계신 본향, 이 땅 이후에서의 삶,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는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에서 힘껏 달리다가도 80m 지점에 오면 항상 씩 웃었다고 해요. 나머지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면서요.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요셉 차소화의 나와 세상을 살리는 착한 웃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에도 축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가나의 혼인잔치,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입니다. 이어서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합니다. 물 한 그릇이 절실한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CBS 합창단의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정선화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10장 찬송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김태현의 찬양이고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셨던 찬양 남궁송옥의 위대하신 주 들으시고요. 배상진님의 신청곡 손승현의 주님의 손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의 강림이 조이듀엣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립니다.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참 아름다워라.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델라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했습니다. 6월 28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이윤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이어서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1장 함께 하고요. 임현모의 찬양으로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찬구님께서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구역 찬양대회가 열리는데 저희 구역의 선정 찬양입니다.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킹의 기대 함께 할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천하고 연약한 작은 자요, 휴식이 필요하고 지극히 작은 친절에도 기뻐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조차도 큰 호의가 되기도 한다. 과부의 동전이 그저 보통의 수준을 넘을 뿐 아니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같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은혜의 진정 풍성한 자들이 선행에 풍성한 것이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이장희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고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엄정행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축복하노라. 이화 챔버 콰이어 곡중 솔로에는 정혜원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박종호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에는 말씀과 예배가 자리 잡는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오늘 첫 곡으로 강찬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6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걸음이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늘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자 오늘도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박지현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리고 Most Dear,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2712님께서 CCN 캠프가 많이 재밌어졌다고, 선물도 풍성해졌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물도 푸짐하고 재미있는 코너, 저도 빵빵 퀴즈에 도전도 했었답니다. 아쉽게 당첨되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도전

도전해보신다고. 기도 제목도 써주셨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제가 교회 자주 못 가게 돼서 죄송한데 목사님 휴가 잘 쉬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힘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곧 다가올 여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찬양으로 잘 이겨내 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자, 목사님께서 정말 잘 쉼의 시간 가지시고 오셔서 멋진 목회 하시기를 또 저희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승리 찬양 준비했어요. 승리 찬양 메들리로 먼저 들어보실 텐데요. 주찬양 선교단 곡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강명식의 승리. 여기에는 서성원 목사님의 중간 말씀 선포처럼 자막하게 들어가는 목소리가 힘있게 들려집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명식의 승리, 앞서 주찬양 선교단 승리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어요. 유리정은님, 국내에 이제 입국하셨겠네요. 엄마 뵈러 고국으로 오신다는 소식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힘들어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합니다. 신입이 한 달에 두 명에서 네 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배우러 오신다고요. 책임을 맡게 하시고 또 일을 가르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니 저의 말이 잘 전달되어서 저의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셨어요. 그저 주님께 감사 감사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냈을 때 그 뿌듯함, 그 뿌듯함이 유리정은님 사연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 감사라고 하셨는데 나영환의 찬양 중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의 찬양이 있죠. 함께 보시고요. 푸하님께서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식집사라고 하셨어요. 식물 관리하는 시간에 하루를 많이 할애하신다고 식물들이 더워서 이제 물도 듬뿍 영양도 듬뿍 줘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여삐 오늘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둘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아주 명곡이 있죠. 제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양인데 오늘은 약간의 추억의 찬양 이명희의 음성으로 들풀에 깃든 사랑 찬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가 부른 들풀에 깃든 사랑, 앞서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푸하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나영환의 그저 감사

알 따름입니다 라는 곡도 함께 보셨어요. 아름님께서 지난번 몽골 여행 중에 글 남겨주셨죠. 친구분들과 함께 듣는다고 하늘의 별도 왠지 우리 같이 공유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행과 관련해서 또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풍선 여행이라는 아침의 찬양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4413님, 하루를 CCM을 들으며 기도로 마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곡은 원곡이죠. 꿈이 있는 자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혜사님께서 내 인생에서의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저의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셨는데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최인용 목사님의 음성도 함께 보시죠.

꿈이 있는 자 이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아침이 부른 풍선 여행이었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안찬용 밴드 곡 준비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드리고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믹 워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김은영의 CCM 캠프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2부 첫 곡은 워십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팀 이름이요. 그래서 앨범 자체가 워십 페스티벌인데요. 그 중에 대표곡이죠. 해같이 빛나리 들어보셨습니다. 주말과 주일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우리 함께 찬양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편안하게 또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비 워십 찬양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그리고 토브 워십 주의 자비가 내려와, 브라운 워십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나비워십에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그리고 토브워십, 주의 자비가 내려와, 브라운워십,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박수와 함성이 가득한 힘찬 찬양으로 전해드려서 또 깊은 밤에 살짝 잠을 깨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워십곡 중에는 이렇게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곡들이 참 많지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좀 차분하게 어쿠스틱 워십으로 함께 하시고요. 프로비던스 워십에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르르 워십,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까지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곡들을 또 이렇게 워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어쿠스틱 워십의 주님 말씀하시면,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접속곡, 그리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르르 워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피아 워십의 찬양 빼놓을 수가 없죠. 나를 덮는 은혜 준비하고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팀록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 찬양 전해드렸고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피아 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해외 워십 중에 I Need You Lord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베델 처치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CCN 캠프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아름다운 시절이다. 푸르른 날들이다. 뭉뚱그리고. 오, 바보 같은 시절이다. 외길 하나 돌아가기 멀어진 숲속이다.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의 노래 뭉뚱그리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꽃잎 휘날리던 눈부신 언덕, 흐릿한 얼굴, 흩어지나가는 이름 두 자의 안부를 묻고 예쁜 기억만 남겨두었지. 흘러간 시간, 사실과는 달리 그저 우리를 다시 서로를 좋은 사람이란 막연함과 평온 속에 가두고

네 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어느새 6월이 훌쩍 지나고 단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역시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게 보냈는데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기후가 염려될 만큼 한여름 더위를 잠시 맛보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평화와 안녕을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의 용사들, 나의 손도 그 기도의 손이 되기 위해 간절함으로 두 손 모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 나의 기도도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첫 곡 이정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들려드렸어요. 9858번님께서 전에 그 교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말씀과 묵상을 보내주시는데 2시간 연속 듣기로 이 찬양을 보내주셨대요. 마침 이 곡 네, 함께 듣고 싶어서 저도 다음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곡인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지훈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어서 오 대한민국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예인이 김미란님,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준모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FA님 당향로 편안하게 들으시려고 평소보다 좀 빠른 일찍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 연장이죠. 물론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지만 이 시간은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기도와 찬양이 있는 또 말씀이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어지는 곡 삼남매 아빠의 신청곡 들을까요? 예배 주찬미가 부릅니다.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이 불렀고요. 조찬미가 부른 교회 그 전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조은 씨 장로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석사 졸업 연주회 마치고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인생 여정에 늘 기쁨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미 너는 내게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 곡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장종태였고요. 아하부님의 신청곡은 우리 때문에 이 곡입니다. 김대환이 부릅니다.

김대환이 부른 우리 때문에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성령 하나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6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전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모습 그대로 우리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물게 하소서. 중간에 막힌 것들이 사랑과 희생을 따라 바다 물결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 쓰러진 이웃들의 피땀을 닦아주게 하소서. 손을 모아 다시 집을 짓고 마을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철도의 날을 맞아 쉬지 않고 애쓰는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채 시각을 다투며 지금도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열차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함께 달리고 있는 수고로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도록 두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새로운 7월 한 달도 주님의 계획과 보호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고요. 주는 평화 코엔 앨범에서 그리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박영주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칼맨이 부릅니다.

채플레이님께서 늦었지만 CBS 개편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2주가 됐네요. 나의 가는 길 구현아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세로토닉님 성경 필사전 필사본 보내고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본 거 있죠. 한달뒤 여름 방학 시작되면 가보려고요. 4월쯤 삶의 굴곡의 길에 들어서서 모든 관계 만남 좀 멈췄거든요.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회복 중이어서.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쭉 가라앉는 시간.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시간만 남은 거니까. 그 회복의 시간에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9167번님께서 바쁘다 보니까 출첵하기 힘들어요. 가끔씩 생존 신고 하고 갈게요. 네, 꼭 해주세요. 반갑고요. 별과 고래라는 곡이에요. 투 미니스트리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해리와 해피님의 신청곡으로 듣죠.

투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별과 구레라는 곡을 들으셨고요. 유해피보험님께서 전도사님의 첫 설교를 축하하면서 메시지 보내셨어요. 강혜리 전도사님의 첫 설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첫 강대상, 그 떨림과 감격. 하나님께서 귀한 첫걸음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 기도와 말씀, 순종과 회개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옹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예, 축하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길을 축복하며 신청하신 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죠.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코너스톤의 축복송을 함께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쁜이님께서 아버지가 2년 반 폐암 투병 끝에 6월 13일 하늘나라로 먼 소풍을 가셨습니다. 8년 전 뇌경색도 거뜬히 이겨내셨는데 3년 전에 코로나로 얻은 폐섬유화가 폐암으로 진행돼서 큰딸 아이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도 버리고 8년간 할아버지 간병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중환자실에서 20일간 투병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딸아이 때문에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20일간 버텨주셨는데 큰딸이 자신의 전부인 할아버지를 잃은 서러움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또 가엽습니다. 할아버지 살리겠다고 극진히 간호했던 큰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합니다. 네,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빈 자리가 빨리 메워지진 않겠지만 주님의 위로, 하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신델라가 부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찬송가 369장 주진 맡은 우리 구주 신델라가 불렀고요. 소망의 바다가 부른 하늘 소망까지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이인기 집사님께서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이죠.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태국아이들, 연합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두 여름 행사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여름 교회 행사들 준비하실 텐데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 신청하신 곡 이커브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추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사색하느냐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뭔가 궁리한다는 것,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입니다. 이 찬송가는 1943년 전영택 목사가 가사를 쓰고 박재훈 교수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전영택 목사는 작가로서의 날카로운 감성과 성직자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전영택 목사는 함께 생활하고 있던 박재훈 교수를 늘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박재훈은 전영택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 한 편을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영택 목사는 자신이 쓴 4절 찬송시 어서 돌아오를 박재훈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어서 돌아오란 찬송시는 산문 형태 시였기 때문에 작곡하기엔 운율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 내용이 부드럽고 호소력이 있어 박재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골로 돌아온 박재훈은 이틀 만에 그 시에 곡을 붙였고 이 찬송가는 몇 달 후 평양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처음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당자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가 527.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우리가 보낸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낼까 걱정스러운 한숨이 먼저 나올 때, 주님이 맡겨주신 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힘겹게 이 여름을 보낼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김요한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지금 있는 곳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박경신과 신동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경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이고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김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385장을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김인희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른 주께서 문에 오셔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정하신 김관호의 여정 들으시고요. 유동근님께서 청해 주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아인의 음성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평화의 기도 엘여성 합창단의 곡을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러브의 찬양을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환의 음성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9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례의 원대로 임신한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하여 광야에 이른 하갈은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에게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광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노형건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만세 반석이신 호산합창단의 곡 전해드리고요. 김지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백상시님께서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곡을 보는데 왠지 반갑더라고요. 박정아의 이유 보내드리고요.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찬양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아가의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나도 조금쯤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올리버 섹스의 고맙습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 아닐까요?

새 찬송가로 오면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로 제목이 조금 바뀌었죠. 김구삼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미경의 감사 찬송 함께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6: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식물에게 가장 좋다. 식물에게도 한낮의 강한 빛보다 아침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빛이 그 하루를 살아낼 힘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식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또 부드러운 인사와 격려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돼줄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햇살이 돼주길 바라면서 한 주의 문을 열죠.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6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제가 어제 이제 주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꼭 이 시간에 여기 창밖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옥의 로비 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새가 있다. 근데 정말 매일 오고요. 오늘도 왔어요. 근데 오늘은 두 마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제 한참을 이 새가 그곳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다친 새다. 다리나 날개가 다친 새인가 보다. 못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 그 정도로 한참을 머물던데 제 걱정이 민망하게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여기 스튜디오 바로 앞에 그 지점이 새들의 쉼터인가 봐요. 정말 별거 아닌데 참 희한하고 이상하게 매일 방송 전에 내다보게 됩니다. 이 새들이 오늘도 왔나 이게 내다보게 되는 게 저의 아침 루틴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오늘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그리고 문자도 주세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한 학기 평가를 마무리해서 굉장히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다는 강변 영가님의 신청곡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스튜디오에 새가 매일 오듯이 저도 매일 아침 이 방송에 꼭 들르는 청취자이고 와 불교 신자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종교를 떠나 일상의 첫 시작을 CBS와 함께합니다. 8325님 고맙습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어제 예배 때 성가대 찬양 드린 곡이라고요.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6월 29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황제가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명령을 거부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좌표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일.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꿈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뜻이 세워지고 실천력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생을 다하기 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비전,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위대한 성취를 볼 때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감탄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품었던 원대한 꿈과 단호한 결단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곧 7월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멋진 역전을 이루어낼 수도, 굳건하게 승리를 지켜낼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향해 다니엘처럼 묵묵하지만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담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뜻을 정한 인생.

레인보우 아이디 동작 쓰시는 분께서는 네, 동작님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조금 전에 그 불교 신자 분께서 이 방송을 매일 들으면서 아침 시작은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는 사연을 들으셨군요. 그래서 오호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신 동장님도 잘 오셨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이 곡은 724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70살 농사짓는 여성입니다. 너무 가물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6월에 장마가 없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년 같으면 한창 장마가 이어질 때잖아요. 6월 말이면. 아는 청님,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침 묵상. 이 묵상 시간에 이끌려서 여기에 채널 고정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침 묵상의 좋은 말씀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하고 계시다는 아는 청님도 아멘. 반갑습니다. 데어 셸비 샤워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윌리 넬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병원에 왔는데 새벽 출발하는 남편 따라 나온 거라 병원 로비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네요. 그래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 들으면서 편안함 속에 있습니다. 예, 감사한 쭈님. 아침 6시에서 7시까지는 우리 프로그램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음악 표준 조이 포유에서 동시 송출되다 보니까 채널 선택권이 없지만 이제 7시부터는 다채롭게 골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진료 기다리시기 덜 힘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방송사 아침 7시 프로는요. 그 회사 에이스들이 맞습니다. 음악 FM에선 7시부터 아나운서부의 에이스 김윤주 아나운서가 그대와 여는 아침. 표준 FM에서는 시사진행자계의 에이스 박성태 실장님의 박성태의 뉴스쇼 이어지고요. 저는 조금 덜 에이스지만 레인보우의 조이포유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준비합니다. 제게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예, 조금 전 묵상 말씀 속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당신이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음을 믿는다. I believe in you. 1부 끝곡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Rock of Ages 만세반석 열리니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와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은하수님 가을 햇살 그리고 나님 담장에 능소화가 곱게 핀 달 6월도 떠날 준비를 하네요. 오늘도 좋은 날이기를. 예, 그러게요. 저도 지금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6월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30일 이제 그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오늘과 내일 흐르고 나면 7월 새 달로 접어드네요. 예, 주황빛 예쁜 능소화의 6월 여러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창법과 노래 편곡이 조금 신기하죠? 밥 딜런이었습니다. 패스미 낫, 인내하신 구세주요. 아, 망구님은 작은 아드님이 군대 갔군요. 지난 금요일에 훈련소 퇴소식을 하고 2박 3일 동안 특박을 받아 집에서 보냈습니다. 어제 부대 복귀했는데 아들 방은 군대 가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주인 없는 방이 됐어요. 다시 입대한 느낌. 한동안 또 그리움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특박을 받아 나왔군요. 훈련소 퇴소식 후에 가지게 된 2박 3일의

협박이 우리 아드님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께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 아드님 부대에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예, 잘 지내고 더 멋진 청년 되어 오기를 바랍니다. 0575번으로 문자 주셨고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은 아침의 모습이라고 첨부해 주신 사진 속에 캬, 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소화 그리고 또 한 꽃은 우리 청취자분. 야, 핫핑크색 상의에 너무 고우신데요. 0575님. 대봉동 능소화 폭포를 가신 거래요. 야, 여기가 명소인가요? 능소화 명소? 이름 걸린 정문이 있네요. 대봉동 능소화 폭포. 사진 속에 이 능소화도 참 예쁘지만 이렇게 능소화 명소에 가서 예쁘게 웃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우리 0575님이 꽃보다 더 돋보이십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여럿이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름질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받으려는 상이 구원의 면류관임을 생각한다면 그 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부수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절제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선박에도 로드라인, 적재 한계선이 있듯이 영혼에도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로드라인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짐을 실은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한도를 나타내듯이 영혼의 로드라인은 멍에의 무게로 영혼이 가라앉는 한도를 나타냅니다. 영혼의 로드라인을 깊이 내려잡아 멍에를 주께 많이 맡길수록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구원과 상관없는 것을 비워내야만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의 습관을 버리고 절제로서 영혼의 로드라인을 지키기를 인내하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79번째 묵상 절제가 최고의 전략

라이브 버전 가이 펜로드의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 람유루님 아침에 듣기 편안한 목소리와 특유의 분위기가 저를 이곳으로 이끕니다. 오늘도 편안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주일 어제 바쁘게 보내신 분 많으신데요. 동행 나그네님 주일 예배와 생수 나눔 축제 은혜에 이어 한 주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생수 나눔 축제 잘 진행하셨어요. 여행지기님은 샬로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 날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기도드리고 출근합니다. 어제 주일은 평소보다도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교구 1부, 2부 특송, 남성 중창단 1부, 초등부 2부 특송, 성가대까지. 아침 8시부터 끝나니까 오후 2시 30분. 피곤은 하지만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The Church's One Foundation 교회에 참된 터는

눈부신 햇살이 퍼지고 있는 아침, 좋은 찬양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작은 번님, 꿈꾸는 미님께서는 와, 좋은 곳 가 계시는데요. 대전에 만인산 자연휴양님의 가족 여행 와서 아침 산책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눈이 떠지는 게 신기해요. 새소리, 맑은 공기, 싱그러움 너무 좋네요. 예, 아유, 듣기만 해도 좋은데 실제로 그곳에 가 계시니 공기 깨끗하고 새소리 지지배배 얼마나 좋을까요? 대전 만인산 자연휴양님. 아발론 Can't Live a Day,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곡을 레인보우 아이디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님이세요. 강원성님께 띄우면서 마치겠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아침에 딱 마시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산책으로 혹은 좋은 노래 한 곡으로 딱 기분 전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인데 금방 기분 전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내 기분을 리셋하는 나만의 방법 하나쯤 어떻게 좀 있으실까요? 그 방법들과 함께 자, 6월의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 힘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

2026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월요병 시달리시는 분들, 호소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아, 그래요.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요. 눈이 지금 반쯤 감긴 채로 전철 타고 출근 중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봄보로봄님도 와주셨는데.

그치. 보통 많은 분들의 모습이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눈이 한 반쯤 감기고. 또 목적지에 잘 내리시면 좋겠어요. 월요병 타파 0005번님 아침에 샬시 듣기? 답정너 느낌으로 이했다? 라고 탁 주셔. 아, 이렇게 또 이했다 주시면 저희는 냉큼 받죠. 아침에 잠 깨기 위해서 월요병 타파 샬롬 CCM 듣기. 아, 너무 좋습니다. 내 기분을 좀 이렇게 리셋하는 작은 방법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죠. 예, 월요일을 잘 또 맞이하는. 저는 사실 월요일은 오늘도 그랬지만 알람 설정해놓은 것보다 먼저 눈을 이렇게 떠요. 약간 이렇게 긴장 상태로 이렇게 주일 저녁에 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잠 자면 이제 큰일 나니까. 방송 사고니까. 예, 그래서 보통 월요일은 더 눈이 일찍 떠져요. 예, 알람보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시 누워요. 다시 눕는데 창문을 엽니다. 예, 이제 침대 옆에 바로 이렇게 창이 있어서 창문을 열면은 이제 막 새들도 막 지저귀고 그리고 아침 바람이 솔솔 또 이제 불어온단 말이죠. 예, 그걸 느끼면서 천천히 이제 뇌도 좀 깨우고 그리고 한 2, 3분 되는 그 시간 동안 또 한 주간을 또 주님께 맡기는 기도도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몽돌님은 월요병 극복 방법 조금 더 일찍 출근하기 한 손에는 노란색 커피 믹스 종이컵 들고 라고 남기셨는데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요.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막 치여가지고 예, 헐레벌떡 하는 것보다는 그럼 진짜 정신없죠. 조금 더 일찍 아침을 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라제비꽃님, 아, 오늘 첫 곡부터 지유리가 아빠를 위해 신청했던 곡들이었는데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여행지기님 하루 종일 행복해져라 요 목소리 들릴 듯요 라고 남기셨고 최민경님은 저를 업업 시켜주는 샬롬 CCM 들으며 출근하는 길 씩씩하게 오늘도 아침 여옵니다 라고 신청곡도 남기셨고요. 그래요. 다들 잘 주무셨나요? 예, 월요일 아침 또 한 주의 시작. 이번 주는 또 6월의 마지막과 7월의 초, 6말 7초가 교차하는 주간이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월요일이지만 예, 약간 6월을 마지막 또 마무리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예, 이번 한 주도 잘 좋은 곡들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누면서 생방송 채워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뭐 사는 얘기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남궁송옥 레마 사랑의 답함.

글로리아 예수찬양 선교단 이 하루도 들었고요. 이승철 피처링 범키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남궁송옥 레마의 사랑의 답함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신한 공기님이 주말 내내 늦게까지 놀더니 월요일 아침 꼼짝도 안 하는 첫째 딸 모습에 한숨이 나오려던 찰나 어머 이 곡이 흘러나오네 사랑의 답함 제 마음을 좀 다스리게 됩니다. 윤동주 시집 후기예요. 평소 순수 문학책은 전혀 안 보는 남편이 서시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여서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온 가족 한참 웃었네요. 라고 우리 청신한 공기님도 또 사연 주셨고 선유님 근데 아침마다 에너지가 좋아서 샬시로 매일 아침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 회사에서 발표 있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긴장 풀까 걱정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샬시로 오면 되겠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예. 발표 뭐 자리는 언제나 좀 떨리죠. 예. 두근두근합니다. 예. 심지어 그 20년 가까이 방송을 한 저도 어떤 발표회, 행사 앞두고서는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긴장감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런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줘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떨면 좀 곤란하겠지만 약간의 긴장감은 오히려 좋아요. 예. 그러니까 떨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잘하실 겁니다. 예. 심호흡. 예. 이렇게 발표 전에 숨도 좀 고르고 예.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입술 마르지 않게 입 안 마르지 않게 예. 따뜻한 물 립밤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바르시고 하시면 조금 도움 되실 거예요.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선유님. 꿈이룸님은 저 월요일은 새벽 5시에 출근인데 출근해서 보니까 어머, 제 신발을 양쪽 다른 걸로 신고 온 거 있죠? 차에 신발이 마침 있어서 갈아 신었는데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여유로운 새벽이었는데 예, 그 분리배출할 정도로 여유 있었어요? 라고 남기죠. 아, 인간적이다. 그죠? 여유롭게 아침에 뭐 할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신발은 짝짝이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비 신발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네요. 새벽 5시면은. 화이팅! 닉네임이 화팅제인님. 예, 출근길에 훈디 방송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듣다가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버스 타고 한 6시 10분쯤부터 들으면 살짝 중복되면서 좋네요. 출퇴근에 함께하니 친한 느낌? 크크크 하셨는데. 아, 저희 조유포유 채널 개편 이후로 한시적으로 저녁에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재방송이라 약간 김 샌다. 아,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녁 6시에도 멋진 프로그램이 잘 또 준비돼서 론칭될 수 있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1인입니다. 예. 감사드려요. 화팅제이님 화이팅!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조금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회사 도착해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 마음을 다잡고 화이팅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그 실습 나가는 딸 또 1년 이상 사용한 작업실을 오늘 정리하는 아들, 또 모처럼 월차 내고 교회 집사님들과 서울 나들이 떠나는 아내도 모두 모두 응원하면서 우리 샬시 가족도 화이팅! 오늘도 샬...

술로 마셔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리브가님도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작은 별빛님은 엄마를 2주 전 천국으로 보내드린 후 처음 맞는 엄마 생신이에요. 매년 엄마 생신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6년간 매일 엄마와 어떻게 샤시를 들으며 월요병 피곤 타파하곤 했었는데 선물 같은 아침들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계실 엄마께 많이 사랑하고 또 엄마 딸이라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샬롬이라고. 아이고 방심하다가 그냥 예, 제가 울컥했네. 그 되게 그 어머님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신 우리 작은 별빛님이신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 곁에서 예, 우리 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예,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만날 그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일상들 열심히 잘또 살아내면 좋겠고요. 예, 쉽진 않겠지만. 그쵸, 예. 아이고, 오늘 또 어머님의 생신이어서 더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예. 어머님은 응원의 또 마음으로 엄마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겁니다. 예. 김도현, 송영주. 이곡 듣죠? 오직 주만이.

6살 조윤, 유치원 가기 전에 찬양 너무 듣고 싶다고 신청해달래요. 살아계신 주, 율동도 하며 월요일 시작하렵니다. 7756번으로 청하신 곡. 윤아, 들었니? 유치원 가기 전에 신청하신 곡. We Love 살아계신 주였고요. 에이맨의 우린 언제나 에이맨. 이 곡 듣고 CCN 캠프 생각나요. 우리 박성욱 DJ 잘 계시죠? 많은 분들이 또 안부를 물어와 주십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캠프에서 듣던 곡인데, 라고 남기셨어요. 성경님,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예. 항상 이제 밤에서 심야 시간대 DJ를 오랫동안 하셔서 좀 밤이 예, 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마 딸들도 잘 챙기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그리고 김도현, 송영주의 오직 주마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깐순이 도리맘님께서도 와주셨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 화이팅! 예, 응원사연 주셨고 당신은 꽃님 여유롭게 시작한 훈디가 좋네요. 전 아침부터 막 달렸는데 근데 지하철 놓쳤고요. 15분 기다렸고요. 지각에 땀까지 났는데 모기에도 물렸어. 아, 피곤해요 훈디. 아 이거 삼중고네. 어? 지각에 땀까지 흘렸는데 울고 싶은데 모기까지 무네. 아 요놈의 진짜 모기. 어. 아이고 월요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쁜 신집사님께서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의 아내분과 함께 서울 나들이 가는 이쁜 신집사입니다. 저에겐 오늘 월요병이 뭐예요? 그게 먹는 건가요? 완전 설레고 설레는 날입니다. 저 거의 한 진짜 100년 만에 서울 나들이 가거든요. 완전 기대가 됩니다. 성수동 빵 투어 할 예정인데 추천 좀 해주세요 훈디라고 남기셨어요. 예. 저 그 성수가 진짜 뭐 굉장히 힙하고 뭐 팝업 스토어 이런 데도 많고 근데 저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그냥 뭐 어떤 용무가 있어서 간 이후로 20한 5년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성수를 전 파주를 잘 알지 성수는 잘 몰라요. 네. 성수동 빵 투어 예정이신 분 계시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라 지금 굉장히 좀 벅찬 마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샬씨 가족분들 중에 성수 내가 좀 알지, 성수 좀 꽤지 내가 하시는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 프리지아님도 훈디 오랜만에 왔어요. 건강 이슈로 갑작스럽게 퇴사해서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됐는데 휴가 쓰고 지난 금요일 이제 마지막 출근했고 오늘 출근 시간에도 눈이 번쩍 떠졌지만 아, 나 이제 출근 안 하지 하는 어떤 안도감도 있지만 좀 서운함도 있습니다. 잘 건강 회복하고 좋은 곳 이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훈디 목소리 들으러 올게용 이라고 남기셨는데 예. 저는 뭐 변함없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할 때 놀러 오셔요. 강찬의 이 곡 듣죠. 은혜.

이정림의 복된 예수였고요. 강찬의 은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듣죠. 2부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자신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한심해하지 말고, 뭐 어때? 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라고 말하며 툴툴 털어버려라. 때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네가 널 변호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누가 널 이해하고 보호해주겠니?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처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렴. 유인경의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읽어드립니다.